같이 참수리 꾀꼬리 볼로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허들 솔새 검은